스카우팅 후 아추현 비니 자승 후 박바르파인과 양라나 웨비빈 오천보다 안탕바 산디니우라 비빈 미츠크랑코 녹나도나 크라믹스슈 닥기 늑비비야 즉마즉 세이용조 녹다바코 조 네고자 큰들라다 녹다바코 니로 크라비비야 녹당나즈강 즉마즉 세이용조 녹다바코 조 내고자 큰 날라다

0: 우리그만 자보랑고 멍그리다케 슈알레사 갈라난겐 스칸그파 소능그파 자보랑 제해 갈그만 미수 삼자크랑 아로 비테랑니 비글랑 그니그파 자카부다이나만그파 소능기자 보스투랑 제카이 플라스틱랑 아로 참스랑 그탐그파 롱탈란탈라타니오 자칼그바 보스투랑 브리그파 배터리 튜브라이트 아로 글라스랑
1: 아 야랑 그 코나가 다 까오데
2: 우노데 생각 같은 자보랑고 갈나랑아이엔
0: 나알로니 난탕당니 닥나나 그니고라 시망 닥보 안탕당니 사랑 노크라랑 고롱 탈레라 키보 아랑 안싱 발조케 동보 야코 진마니 남그니나 디렉터 Urban Affairs Department, Government of Meghalaya, Uyatinga.

공기제 장봉방한 이거 급받나비 HIV 예랑치 바투그릭나 암자 앞산 자르마니치 바이크하나 남산 자칼라니치 앞산 바라코 자칼드마니 바 사크분코당 타파니치 각켓코 위에라보 겐나베 아로 사그바만데코 문치나베 송사도 동그바 사칸티난 칭하카동아니코 아로나 조카니코 난조톤카야냐 낙니세팡바트바 테스팅센터로나리양이 HIV코 포리카카이니보 아로 탈바테 위에라나그타 National Toll Free HIV aro STI ni helpline number sa zeros kusniona kolkabo ba breakfreeindia.org website na napanginibo.

0: 사랑했던 졸리급바 옹파니금은 탤런트 근황바랑 매직랑 군 근황바랑 옹아 스캉랑오 매직랑코 주아가당오나 포라이나 온자오바 다우로로 포라이나 만파에 안탕탕이 남근이나사 농자 니바 아가사크 먹난 남근이고 온파나 만나 Women Empowerment니 몽송급바 옹아니아라 우아망 송사르코 플락니기탄 슬로로 넘로로 아타니코 나 안탕탕나 당카 만나사 농아이자 니바 송사로 슬로로 남로로 왔나 맞나 Women Empowerment니 매치그랑니 장기탕아 니코 당 누았다산 옹자 언디바 송사르코 남바랏나 맞나 스캉니 살랑오 그따 옹기자 녹탕오 캄카에 동아산 옹아이기자 자 탕오 차댕나 자크텔리 아로 녹탕나 캄 코카에 당카 배사코 라바파나 아론다케 아송니 슬로로 남로로 왔다니코 바코 라파나 맞나 스키아포라 만급하니 매치그랑코 녹탕탕오 오나이카 아니 자칼라니랑코 옹앗나 만자 언디바 스키아 포라만 기자가빠 매측랑코 오나이카에 자칼라니랑코 옹앗다 언다께 Women Empowerment 녹탕오 오나이카 아니랑 가사기자 자칼라니랑코 코미아다 우나그리바 Women Empowerment 매측랑코 스키아 포라오 당 두아떼 안탕탕니 라이트코 마시아떼 옹기자답게 당카파이사 자칼라니 아로 아송니 옹시아니코 참팽나바 만파아 우나그리바 바사코바 녹당니 미아사랑니 만나니랑 녹당니 나가니랑 나 주웅자겐 쯤 오데 매측랑니 온파니 녹당나 닥착가니 아로 강할 옹아니오 자가 사하니코 쪼갓파나 만나 우나그리 아송니 슬로로 남로로 아니오 매측랑 몽송급바 바코라아 우아망 메디컬 사이언스 송사나 당득이 온나니 아로 엔지니어랑오 등탕만차 남바트랑급바 옹이 아송나 등탕만차 온파에 아송코라송 mukum chata unagriba matam matam kamrango mechikrangni biapko darangba rana manja ane agana india songo anchni banchni songo maida ke mechikrangko nambarat naman gen empower ba bulganata ne non jangi thanganiyo plak gadangon ba position aruwa mangko mai gadangora a ba status aruwa mangni maida kapa obostharango jangi thangenga warangoni ko radona bulko naniunga Mechikrangko bulgnangatani dengtang-dengtang cholranggnang wanage skangpa naljokpa kam karamrangko ngatani namgpa naljokpa kam karamrangko ngate mechikrangko bulgnangatna matna kam karam biaprang naljokpa biabungna nanga genigpao mechikrangna skiaporako nani mechikrangni skiapora matnani asongni silroro namroro ani nga patanggman chasongrango skiaman bigpa mechikrangni bakra ani Anchingya songko sloro namroro aniyo makhangchi thangdoana tak chakpeha warangoni mechikrangni skhia matnani noktangrangni anseng baljokani na tak chakpeha gnigpao mechikrangni skhia matnani asongni thangkha phaisa matnaniyo tak chakpeha kathampao wamang noktangni dedrangna namgappa anseng baljokatkappa cha arangani ko onna manpaha brigpao skhia mangappa mechikrang sason kha anirangoba black be pakra paha Bungagpao antangtangni right ko wipae antangtangna warachakna manpaha gathampa mechikrangko bulgnangatani cholara mea mechik basianiyo aro makhangni ti onchepanirangko warachakna bakurangunna manpaha brigpao jangithangna khamkha anirangoba nambata trainingrangko manpae chusokpatna manpaha bungagpao je mechikrangan chugumak khamkha na manpajachim Andakparangna, bangbatarangnan part-time job ba ata kamka anirangko ungate wamangna cholko onpana manha. Mea mechik atchiginiko nisoe mechikrangko nosto kaiga lani namin namjabigapa kamunga. Namgapa environment ko matna bol waarangko rupengna nanga. Wandake mande jatko rupengna mechik bisako rupengna nanga. Skiapora onnanian belganatani skangpa ostrongnga. Meaba mechik apsan skiapora matna nanga. Plak on chepani rangoni, aru rabiani rangoni, warachakna, skia pora dungananga. Skia matgapa mechikrang, kapunrangna skion skana, aru wamangna, antangtani za tango chadenge, antangtango, ka dungna, bulganang skana mangen. Metela.
1: Nasimang woman empowerment ba mechikrangna bulganang atani. Yani bidungo Srimati Audrey R. Marakni aganani ko knaswaha. Daos humayrang dungkwingani gaman. Kaya makapabo. Daos humayrang dungkwingani.

0: 비등어 집 미니스터 콘라드 기상마 탈다 바띵온 게일 차사소 프리비 토리즘 프로젝트 랑코 매핑 카 아니오 방착게 아바칭하타하 아로 그 딸그바 비앞 랑코르 웃기잔 느깡나만 게노크니 바와 가능하 메갈레아 스킬스 데벨롭멘트 미션 하잘도 그 차사소 스쿠독니 그탐 만디랑나 바탕금은 불시 그탐 파이낸셜 예로스키오 만하 아로다오 사크 하잘그니 차사소 쳇톡 만디랑나 토리즘 아로 호스피탈리티니 그먼스키오 냉쿠아 네바와 가능하 창솟 브리사그파 메갈라야 스테이트 배드민턴 챔피언십 하자그니 고그룩토 칼스사니코 달니바코 인더 스타디움 농스테노 오프라키오 당하 지온기 치킨 디스트릭니 칼그파랑 아로 양 탤런트 배드민턴 클럽 모 라이니바코 앙겐 야 칼스사니오 사크 차그니솟 브리봉와 칼스사그파랑 Bakor angin ne koborna paragataha. Koborna dun sogaman sumerang yanon bo nahak na tumusenga pa sa kantinaan walnam.
1: Acho koborang ko dana simang, Shillong Station noniko knang naman naha. Yan akashwani tura da tamni dokalachi bajini sumoyo dana simang na Belitson marak aroni dolni nukapana shokpe e rukmatelani gitrang ko kamatanginga. Gitni katabichong rangara. Isolni katsa, noktango simsakbo aro hai katsabo.

0: 나우디야 옥시즌하라 마운용 바 우코안증 산디엔 양스카남 옥시즌 발화라 몰니랑 싸우니 옹바네 자나파니 동아 아로바야 옥시즌 발화쿠라 보삼보랑나 아그레데 그뿐 랑데 다리낙다바 만자 그나이엄마 르핑랑
1: 네,
0: 삼보랑나 아그레 옥시즌 코 다랑바 다리나그다 만자 야 낙경 겐치마 어리안 증 사우던던겐 삼보랑 오성 겐 니안 증 위암 니보 안 증니 아송어 블락치 농나 시플레 아바 웨 스카탕 보랑 코 덴람람메 팔레 차에 안 증나 옥시즌 코 다리온 그바콘 그마타냐 하안 증니 단단한 나잉 그바 다우데 삼방구리 아로 촌촌 그바 몰듬랑 오상 우스카잉 하 안증나 단단나 락켓마 락자와 부모
1: 네,
0: 락착자와 증나 단단나
1: 락자잖아.
0: 락착자와 잔친
1: 존요와.
0: 이볼 핑랑 야 촌촌 그바 삼보랑대 안증나 단단나 락착자와 와사는 와이자 우나 그레바 지랑코 중화게다 자카나 망장이 하 다완 증리 숨어요 니딴 만들랑 젤브라로 바잉 하 니바 아그사 금녹진 옥나 시플레 릉아니 치코데 만나니 양스카잉 하 워라 마이냐 셀옹아 안층 안탕창한 알투에 단단나 숨삭 자네 그만 옹아 안층니 안층 바사코밤 아브랑코 아바 차잉온 바 마간 닥킹온 지릉 삼바오나 끙끙 오프라케 닦아 아로 지릉 망망니 코산도나야 야 지릉 망망니 보랑 바디타나 카스나트나만 겐 니앗 켄츠모데 르차사오니 그니 바센 망망니 기다산 와잉암 아루 바사고반 증 게야가 마니코 게스카우데 옹아야니 산치야 옹자르 뱅랑 마이나 게야가 마니 제카이 구위 게시나 차 코피 원드게 그뿔랑 와랑데 치코 옹카라트나 은디타나 킁킁데 중파장 바테사 와랑데 치코 살로파 아로 원드게 앙아 탕데 야 치코 코피랑 원드게 구에랑 다게 그번 게야 가만이랑데 중앙에다 온나게다 만자니 안탕데 늑나게다 만나 바디다바 불시오니 아락와치 지릉 당거바랑한 다오 라나니코 느낑하 우완 내추럴 바 이솔니 등탕 만차 목송에 옹앗그만코 주자니 그만웅아 바 달달급바 보랑코 덴페 그뿐 게야가 마니코 다카니 아로 몽송바테 지릉 지비스코 아바 와니 바간 바리 다카니 그만 엄청 못다. 안층 탄랑오나 딜라랑오나 리앙오디 가리랑오 치코 살레솔라니코 늑나만 겐 야라 송동고빠랑니 심삭자니 그만옹아. 안층 안층니 녹삼그따 조갱그빠 지웅랑코 롱탈리락키자 아로 송그 둘레 조갱그빠 지웅랑오 레틴크룩 답베 원더기 소능기자 보스랑코 갈레 모일라 옹았다. 안승야 송니 지릉랑어 바사코바 차송어데 지오 장기 근한급바 바 장기 탕가바랑 제카이 나톡 나밧 원데 급불랑 장기 탕나마 낭자와하 마이나 지오 거랑급바 에시트랑 동바잉아하 아간 바그먼 그다 차오노 질라오 마이니아 그먼 지코 만나니가 완 녹삼탕니 지릉코 롱탈레 라키자니 그먼옹아 바 지비스코 녹 랑 그렇게 동해 소능 기자 보스랑코 갈라니 아세롱아 아로 우나그레바 삼보랑네 감차타니랑 삼보랑 안층나 지 아로 발바코사노 나이자 은디바 워랑 카스나니 쿠바오나 바치나바나 첼레르 자아치르 양오디 보살레크모닝 타콘 감사와니코 아로 카스나니코 만나 볼와 동기자 비아포 제카이 아기쇼 킬림탈 사망망 송레니보 우노나 볼 방사는 크리비겐 우노산 아 볼나 카사니코 마시겐 아로 볼니 감사다니코 위나그다만겐 아추 암빅 그참랑니 아가나그다 스캉오데 야 가로 힐스 망망오바 아야 우만플레 볼와 달비아 그낭침나 아로 부릉오데 살란팅 프로그램 투자침나 아야 우만이 느까다 맛부릉앙앙 가빠야침나 인디오바 안츠니라 송랑 바치사 카당족 돌그바그단 가야하 스캉오 아메리카니 송레 바그바 만데 안츠니아 송콘 아그사코 니토바 트랑바 비아프네

0: 아가 나마츠 마이나 스캉오데 부릉 보그머리 기바 아론이 조그바 지르랑네 조카냔 아야우 은만 베야츠나 엔디바 다오데 늑소잉 조 가로 힐스 담그본 아기시 나멘 둑니 카타옹아 야 플라건 안칭 송동 오빠랑니 자꾸 옹아 안칭 무캉치 알투에 전기탕나 스코데 급번랑나 카사나 제욘 안청 단단 그렇게 전기 당행아 니아떼 니오데 악을 쌓고 삼보랑나 밭에 만디안 젤바로로 바잉아하 니바 삼보랑코 안청 가사는 기자답게 아바오에 스카탕데 람람에 갈스카잉아 자만오데 안청 사우 단단구나 바사코바 안청 사와마이 닥나만긴 은네 잔치야 아로 증니아 증니지가 은네 불코라강아 디바 아니 지니 녹급바 제안 안 친고 다급바 녹급바 이솔바 남는 자와 마이나 이솔 만데코 닥곤 우니 감랑코 니록 지나사 다카하 제카이 부릉 보그름 만데 아루완드게 아치 야 플라콘 안창니 팔 니록 지나 이솔라라 만데코 왔다다하 안층 녹급 니록급바 안칭하라 제카이 마브르랑 아론디게 다랑년 녹고뽕아 니로고뽕 알두고뽕이 니시 방플로데 감니 녹고빠 남늑자와 마이나 아그사코 동급바 플라칸 이솔니 감사와 우니금은 안칭 무캉치데 삼보랑코 아로 지릉 지비스크랑코 크라아 메발로 자칼랑나 네 아나 시망코 구멍름나그다 송니 녹네 만드랑코 구멍름나그다 남늑배야
1: 아, 난 대난 비비족 다나. 아, 근데 그 스콘도 마시자. 아, 야, 다나.
2: 텔비족 마부 쿠바.
1: 아, 뭐 텔비족?
3: 텔비족 왜?
2: 하이, 하이, 마부.

아바손 마라카로니 돌니 삼볼랑코 아로 치릉 치비스크랑코 마이카이 크라베 왈로 자칼라나 우니그맨 프로그램 타리 바코 다나시만 크낭나마나하 덕덕사이 자만노 멍급한 프로그램코 크낭나마겐 얀 아카쇼니 투라

생전 마락니 기트랑코 다나 시망 본카미 차담베랑니 프로그램오 크나나 만나하 아르 차담베랑니 프로그램코 왔다니 소메랑바 야논 본나하 야 나카슈아니 추라 소메다 왈리 스니바정 아하 토케하스 프로그램오 다나 시망 등탕탕 인디 필름니 기트랑코 크나나 만겐 스캉파나 시망 메헬 필름니 기트코 크나나 만겐 기동아 아예가 아니왈라 아르얀 라타 망게슈카니 르가파 기동아